0: 발로 미래도 황야망야 이리 가운데로 고가라 마라 부리고 미래도 황야망야 이리 와와로 고가라 마라 부르고 미래도 황야망야 이리 가운데로 고가라 마라 노래가 미래도 와라가와 아우유 디제이 가시오
1: 어른님
0: 뭐 우주 디제이 비로 우루가 니 많이 고구자